쳐다끼는 아빠가 긴 출장 다녀오며 사준 장난감 오르골 내가 만져본 첫 타자 끼는 그가 서재에서 깊은 밤마다 두드리던 그래 내 모든 재능 속엔 그가 양보해준 젊음이 숨쉬고 있어 삼남매 연년생인 형과 누나는 눈만 마주쳐도 티격태 겨우 늦둥이 막내놓은 집안을 헤집어들 인상 쓰던 아빠가 이해돼 우리 집은 정적이 쌀 만큼 귀했네 이제 좋은 날에도 웃음소리보다 빈자리의 고요가 더 크네 마지막으로 아빠의 야윈 품에 안겨 깨달았지 천국도 나이 드네

난 가끔 생각나 연탄 냄새와 반지하 단칸방 우리네 식구 쳐둘 탈이 창 하나 없던 어둠 속에서 꿈을 꿨지만 한 이불 아래 누워있던 유일한 시간 내 가족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갔던 아빠의 발걸음은 느릿해져 가네 점점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하나도 줄지 않아 내 엄마의 걱정 항상 텅 빈 집에서 혼자 기다리던 꽃 많은 동생도 어느새 가장이 됐어 요즘엔 거의 딸 바보가 다 됐지 나보다 부모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겠지 한 가정이 이제 새 가정이 되고 시끌벅적한데 가족이 돼도 함께 살아온 시간보다 짧겠지 그 시간조차 후회들로 가득 차게

0: 지금까지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은 없었다. 원래는 K-POP 있는가 K-드라마 있는가? 여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뉴스도 있는 것이다.
1: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한국 뉴스의 앵커를 맡은 크레스와 준지입니다.